0: 두드려 보란 듯이 right now 아 이러면 싸움 그저 별한 그아아 아프고도 웃고 상관없어 can 아아 너람 다 그렇지 I'm not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now 나와 싸우니 누군지
1: 来自 BTS 的那首歌曲
0: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Come over
2: People asking for this